파해 그리고 또 공격적인 파괴 그 중간에서 저울질하는 제3의 이해관계 모두의 타겟 말해왔던 지긋한 굴레의 타겟 이제 달인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지나간 회한들을 황급하게 주워 담아 한 모덕이 터질 듯 웃겨진 미련의 소라기를 빠져나가 향하는 깊고도 거대한 주머니 잃고 가득 뿌려진 망각들 꾸러미를

지리한 밤의 청소가 다 끝난 후 어둠을 다시 되찾은 행성의 반구 조명이 사라진 도로 위로 난무하던 구철덩이들과 함께 도려내준 환부 되돌아갔을 뿐 누구도 없던 그때로 쓰라린 추억을 되살피는 잔인한 회고 미증유의 새로운 종소리가 울리며 태동하는 시간과 기억 사이 개입한 적절한 왜곡 크게 흔들리며 제각기 도단하는 싹

작단계 로 느닷없이 도착 오직에 견된 공통의 운명이라 몸소 끝을 맞닥뜨리게 되는 당황스런 공포 끝없이 영원할 듯한 순환의 이미지는 이론의 빈칸들을 덧대는 낡은 그림이지 쉼없이 반복되어지던 타원형의 움직임이